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대파 양대뿌리
3: 양대뿌리 드만의 뜻이
4: 뭐냐? 뭐냐?
1: 뭐냐? 뭐냐?
5: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 뭐냐?